0: 갑자기 깨달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사실 나는 모두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야.
1: 希望今年柏林的夏天我可以回台湾。
2: In the future, we will have long fingers to reach the keyboard of our computer, no matter where we are.
3: Yeah.